0: 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位，诸 小了，格局小了。
1: 哎呀，何必急着拿这些二等货色，等找到真墓室，恐怕你们的口袋都不够用。现在这是墓道的尽头，真正的入口一定就在这附近，谁先找到入口，谁第一个选宝，想发大财的各凭本事吧。